0: 아리오 호조.
1: 예, 우리.
0: 안녕하세요.
1: 예, 이김바가니가 대단해가.
0: 진짜 김바가니.
1: 맞나? 네, 나라고 하기 잘이 된다. 오, 누가 뭐야 뭐 이랬는데 뭐가 지구에.
0: 아, 에스반.
1: 누가 땀에 다 들이노 마나.
0: 아, 에스반. 아, 에스반.
1: 누가 뭐 파산이야. 누가 간데도 뭐 지구에 뭐나 이런 뭐가.
0: 아, 에스반나. 진짜 좀 빠가니.
1: 진정구가 한데 우리.
0: 고마면서 한데 진짜 좀 빠가니.
1: 그 다리가 후타 왔다.
0: 진짜 좋아.